0: 비나다.
1: 바다나 비나다. 비나다. 바다나 비나다. 바다나 비나다. 바다나 비나다. 바다나 비나다. 바다나 비나다. 바다나 비나다. 바다나 비나다. 바다나 비나다. 바다나 비나다. 바다나 비나다. 바다나 비나다. 바다나 비나다. 바다나 비나다. 바다나 비나다. 바다나 비나다. 바다나 비나다. 바다나 비나다. 바다나 비나다. 바다나 비나다. 바다나 비나다. 바다나 비나다. 바다나 비나다. 바다나 비나다. 바다나 비나다. 바다나 비나다. 바다나 비나다. 바다나 비나다. 바다나 비나다. 바다나 비나다. 바다나 비나다. 바다나 비나다. 바다나 비나다. 바다나 비나다. 바다나 비나다. 바다나 비나다. 바다나 비나다. 바다나 비나다. 바다나 비나다. 바다나 비나다. 바다나 비나다. 바다나